0: 쭉 깨고 갑이야. 물어봐라.
1: 타크시 에잉기도 구르보골라 심바 내 사랑고세 와치리앙간 세레코 에쿠순순순리로 무지키 나마우리라가 신속 쿠니자 코나가가 쿠사뉴데 무위켄 타크시 시보무 시피오뉴에레